0: nuevas canciones. Otoño Rock y Radio.
1: 좋아하는 랜덤 게임. Roxy 랜덤 게임. 이 브루노 마스 아파치